0: 갑시다. 당신은 나와 정원한 몸이요.
1: 난 당신과 돌아갈 수 없어.
0: 난 그대가 진시황에게 가는 걸 용납할 수 없어. 그건 나라의 주권을 넘겨주는 것이오. 할 수 없이 선택한 나의 행동을 이해해 주길 바라오.
1: 어찌 감히 일개 장군이 나의 큰 뜻을 욕보이게 하는가.